얘들아, 따라서 꿈이 지들한 나이 꿈이 아우가 하군 아우가 바후락다 하군한다 사다디 까우구나하 지 사다디 아우 나랄 꿈나마지스 지 코에지자 콩아리 아이디 나구게 까이생 호마바마 하베 난 호마바마